0: 메리 주선이세요.
1: 메리 주선이세요.
0: 메리 주선 주진입니다. 961 on the eternal week.
1: Hampton Southern, to the accident that injured occurred on Southern heading eastbound, blocking eastbound lanes. A Chevy SUV and a Civic